由啊，去换取个安全咧？嗱，呢度我哋真系值得我哋思考。有阵时一个好即系嗱呢件新闻，我睇完之后我就觉得，诶，就真系搞笑嘅。哦，原来咁都得噶喎，咁。但其实背后有一个几大嘅问题嘅。究竟今日我哋即系定义我哋啊，系我哋自己啊，定系其他人啊，定系机器啊，定系系统啊，定系人工智能啊？咁真真正正，你要思考我系边个啊？我哋成日话人系自由嘅，我哋要追求自由，我哋赚钱嘅目的其实就系为咗换取自由啊嘛。咁但系最后原来我哋系不自由噶，咁我哋系被系统去监测住，被系统去误会，被系统去断定我哋系边个。咁究竟我今日想同大家嘅主题啊，转头翻嚟讲，就系究竟我系边个，我是谁啊？